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거
2: 도사오?
1: 아는 건 너야
2: 싸우고 방금이야
1: 그런 일은 아니
2: 싸우자 가야 가끔만 가야
1: 그건 아니지 않도
0: 자마하래니 안 온다 가이지 소마라지